0: 도 예비가 아게 대다즈. 시디니니 세제프 이시레 세미제티레 세차제티 도미리 디게 토도레 꾸비 니헤라니 치코코 스하바다디꾸 디바오 유자다비 위야타 하바디마비 디바오프 지로비레 스하 오치오바비오디레 스하 코치히바 로비가츠토 디바오 유자다비 카야타 디코비 디바오프 코히스하 니치바 자비다비 지로비레 디가비 디코비타 스히레 히바 로비가츠토 코하바 니치시에 니타 이나스 디카리 야토라레 꾸비 나히 이나스 카데 도쇼레 디끼레 니히레 시치코 가쿠 세디마비 스츠코 푸시모지 문비 오 히와와 바푸 디가 미가츠 카로 체기지기 아케 거지다나츠 아케 보샤 보헤라츠토 링나브 바 치데니니가 시비 이나스 푸 디와와 니히니하와바 비야나레 조스 스마비 미츠피 데치니가 거지 구다츠토 가시비 제코티하바티레 나하바비타가비 시소바나비 초제즈즈조 푸시모지 즈에미다나체 가디가디비 즈에디다나체 샤킹하이키가디가미비포 푸차가비가 노말라리아 야기니하 마헤헤 고다나체 지디니 코히라비 리차스 금마 비초제 아와제 즈즈시 가티레 요기니그투 아케티다 디말라츠레 초히타 자니 제그투라츠비카 아케티다라츠 니힐레 니칭아코 금마시오 자니 제그투바 코하 오치코바 나히가초 제그투바 흐푸 오치코바바 코히바바 예타 모차이 자헤다레 그투바 디바 오히코하가파초 무미야 푸자예비오카 가디가 말라체 가시비 치데니니 웨사조 인사시 조고 워자마자엘레 아피시 디다 디마자비시 쇼가 인사시 워자마자엘레 아피시 디호비가 아게디다라도요 조야지위 고자지위 올로 투도비타 가시비 지코나하바타 고자디 마비 조야 히마포 마티페 꾸레 디다비타 푸비타히 니와 오힌가하 디치시에즈 차니레 디페비슈 오비부조바 시에바 디히디하 히치오가타 디비 마비슈 니와레 디치니가타쿠 다비 지리오리 디다비타 주레 디페비슈 가시비 니힐레 니치코코 나하바 비타가비 나히고자 로리 나초기두 오자 니히니하 오치코바 스히마 디그가오 아니 코치리야 다데쿠 디하프비타 오치오프파 로마라시 코하바 니치오니타 무자라즈미 구호고 조리 타리크 라흐마 고테 아밀로미레 베지오갈라오 요 코하바 니치오니티레 니치코니가비데야 나히조고 자동니 나니라토 오호쿠 미그쿠비올로 디파나하니 가시비 야바초니가 조고비 파리오리 디다비타 야조푸 조바도 나히조고포 유호시 와조부도구바고자쿠이 고하바 니치오니타 리나부바히타 구마비비 올로치레 조고포 야바포타가 구비오 조고 체다비 야바초가 조고 파리오리 디다비타 마야 마푸페 조고비 파리오리 디다비키가 디비조 고하바 니치니니타 디하 코치코보 디보 조고 라무미 마무미 타무미 오마 고자비치차마 야디게 자다네 메쿠호 라츠기 카스오 쇼뚱니레 디아리리 위바다비타 지야위 다디게 할라오 아메리카 조토 트라프 코하바 니치오니타 쿠위 이라 호흐무즈 하이샤 라샤기 코 디도 흐두조위 홀로구타 푸쇼비쿠레 아메리카레 이라게 마스 해시두가 마제다우 치리포비 코스사스레 초제 구말라가비요 구말라발레 자요 노히가쇼나라비 오부어자
1: 오스도 카조히 디게 카초키 타다 호다 오스야코 카 디게 주키 시지피비도 카 디니티도 조히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는 리코 타타 가마헨.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빠오 초바후 노흐다. 띠자레 까먹고 나비오야 고갈로로메. 지디포 나빠 치마비 따나레. 지디크비 뼈비 샤비 어녀 하타 할래 치무비 까먹고 띵조 나하니메.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나 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빠오 초빠후 노흐다. 이자레 까무코나비오야코갈로로메 시디포 나빠 치마비 타나레 시디크비 뼈비샤비오니오 하타 할레 치무비 까무코 띵조나하니메

0: 비비 오로치레 조고포 자바포타가 쿠비오 조고 체다비 자바초가 조고 파디오리 디다비타 마야 마푸페 조고 비파디오리 디다비 키가 티비죠 코하바 니치니니타 테하 코치코포 티포 조고 라무미 마무미 타무미 오마 고자비치타마 야티게 자다레 메쿠호 라츠기 카스오 쇼토니레 디야리리 비바 다비타 지야비 다티케 할라 아메리카 조토 트럼프 코하바 니치오니타 쿠비 이라 호르무즈 해샤 라샤기 코 디토 흐두조비 홀로쿠타 푸쇼비쿠레 아메리카레 이라게 마스 해시투가 마제다우 지리포비 코스사스레 초제 구말라가비죠 구말라발레 자죠 노히가쇼날라비 오부 으자
1: 어스도 카조히 띠게 카초키 타다 호다 어스야코카 띠게 주케 시지피비도 카 띠니띠도 조히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할애비 코 카타 까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빠 초빠 후 너희다. 띠자레 까먹고 나비오야 고갈로로메 시디포 나빠 치마비 따나레 시디크비 뼈비 샤비오뇨 하타 할레 치무비 까먹고 띵조 나하니메.